사이 아하 끝난 듯 해야 하이 우주 하나 우주대 아트 아 왜 쉽다 카우디가 아 왜 우주 하나 우주대 아트 아 왜 쉽다 카우디가 아 왜 우주 하나 우주대 아트 아 왜 쉽다 카우디가 아 왜 우주 하나 우주대 아트 아 왜 쉽다